0: 이번은 수디비의 밤.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오브르 나마스카르비 와디비 안반스.
1: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